아이, 낭낭 신앙 치켜보, 낭낭 가인낭 조카보. 아이, 요반쇼디에 카카보, 무사 바베리장 아룽장. 아이, 너마라우닝, 바라우닝. 아크리지와 캄다다, 낭노마 에릭라이닝, 릭바블라이양. 장당히 치마댕 아이 긴장당히 가이네데 하나마장 바빌리 아이나마라오케 바라오케 아이다켄차라오 파이바 마감차라오 파이부낭 후노 사마이 파이카데

아잉, 낭낭이지낭, 스다다, 가라오래네, 창바오. 아이, 가라오래네, 창바디, 너마라오니, 노산킴. 아이, 바이링샤니, 주지케. 아이 빌라야 파그낭하 빌라 살림 헬라에 레니 리바 콤.